위해 스킵 다 키 정글은 아니야 뼈 축하쳐 참쳐 축하쳐 비즈님이라 제지 트레바조스다 위치 토토 나이드로 샤 이 조스타비 우암 이 śpiewam 데 raz kręcę się wokół ci maco wiru ja fałżelam pionu spaliła skrzydła